0: 겨우와 갑이야. 들어봐 봐라.
1: 엠마 미사세 에와무에사세 위와텐나사라 이네사세 네플로렌신 통고 오무케이즘바케이세
2: 뭐 베비나 비나디